네, 석전은 인류에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갖다가 제시한 성인들, 즉 공자를 비롯한 맹자 이런 분들의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계승하고 그분들처럼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석전입니다. 그래서 해마다 봄과 가을이면 성균관과 전국 향기에서 이렇게 석전을 갖다가 성대하고